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边头了，压鸡蛋都你进，也把床上要不，那一块块也，他手真把个不，六根麻来加速，那就算把劲了，没人给的出去出去出去。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강 지원과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게 하는 업무 요구를 이행하며 연변과 신강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을 심화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됩니다. 활동기간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은 각각 자가운전 차량대를 조직해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이에서 각각 출발하여 G331을 따라 소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길림 구간 차량대는 5월 17일 지반 빈강 휴게 광장에서 출발해 6일 동안 림강, 장백, 무송, 안도, 이도백하, 화룡, 룡정, 연기를 등을 경유하며 암록강 국문, 계곡, 천년애성, 장백산, 화미승지, 주룡, 화산성림, 구남산, 삼합진, 고수, 카페, 역참,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특색 지점을 탐방하고 최종적으로 방천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을 매개로 하고 여행으로 벗을 사귀는 모식을 취했습니다. 차량대가 G331 연변 구간을 달리는 동안 길림 보도 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이 전 과정을 기록했고 신강 매체도 함께 동행하며 카메라와 글로 이 산하를 넘나드는 정을 전달해 장백 비경 길선 331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신강 유글자치구 문화관광청 관계자는 이번에 차량대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번 여정은 경탄, 감동, 기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아름다운 풍광에 경탄하고 길림성 여러 민족, 여러 지역 사람들의 열정과 기계에 감동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다시 개최해 길림과 신강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향후 신강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은 계속하여 G331이라는 황금 통로를 통해 신강 등 지역과의 선간 문화관광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연변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변경 자가운전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나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가수 마적의 노래 남산남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20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중국과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내포와 중요한 특징임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평화를 숭상하는 중화민족의 문화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이의 부동은 중화문화의 내적인 특성입니다.

0: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화위기를 중히 여기고 평화리념을 받들어 지켜오면서 평화, 화모, 화합에 대한 추구를 중화민족의 정신세계에 깊이 내재화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민족은 대외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방어태세를 취했으며 국력이 강승한 시기에도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보국 안민과 포용을 통한 감성을 목표로 해서 개방과 수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중화민족은 미중류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인민의 가장 절박하고 강렬한 려문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분투해서 세계의 큰 산을 뒤엎고 신중국을 창건하여서야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침략당하고 노역당하던 이 시기의 역사적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불안정을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천하태평을 바랍니다. 바로 이런 끈질긴 추구와 같은 기대가 중국이 평화적 발전의 길로 걸어나가면서 현대화를 실행해가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중국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여건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은 기대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로부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까지 개혁개방 시기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부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각이한 단계에서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발전 환경을 수호하는 것은 시종당이 인민을 용도해서 부동한 시기에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고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부강,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였습니다. 특히 18차 당대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에 책임감이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과시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과마력, 형성력을 현저히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는 기본 국정이 변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도 변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선다는 것은 그 규모로 보나 난도로 보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림이 없이 장기적으로 분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계속 조성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본 국정에 입각해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면서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세계적 발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현대화로 나아가고 번영과 부강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능동적으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현대화의 선행자였던 수박식 현대화는 그 본질은 자본주의 현대화이고 전쟁, 식민, 략탈 등 방식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옛길로서 이 길은 광범한 개발 도상국 인민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피비린내 나는 죄악에 가득 찬 옛길을 단호히 지양해야 합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상호 연계, 상호 의존의 정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공동의 려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는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을 견지하여 협력 상승을 통해 공동 발전과 평화 발전을 실현하는 현대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중국식 현대화의 새 길은 나라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대국 궐기의 전통 모델을 타파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과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 현실, 미래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부터 얻어낸 과학적인 결론이며 역사에 대한 자신감, 길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적 자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얻어낸 결과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확고히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 문명이 진보하는 편에 서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더욱 넓혀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작은 소망.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산서성 신조시에서 펼쳐진 전국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연에 도문시 두만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16명 성원들이 초청되어 조선족 장고춤의 매력을 또 한 번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서성 신조시 추석맞이 문화행사에 처음으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공연팀이 참가한 공연으로 되며 지역 주민들이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되었습니다. 공연에서 두만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성원들은 어깨에 장고를 맨 채 북채를 휘두르며 춤과 장단을 하나로 엮는 신명난 조선족 장고춤을 선보였는데 사람, 장고,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조선족 전통문화예술 매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장고춤은 2008년 국무원이 발표한 제2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오른 전통 무용으로 도문시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은 다년간 장고춤 민족 전통예술 문화를 전승하고 보호 발전시켜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이번 산서행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동북 변경의 조선족 문화와 산서 내륙의 전통 문화가 만나는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자리였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북소리와 춤사위가 어우러지면서 현지 관객들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서가 깊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공연은 이번 전국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연에서 가장 색다른 문화 명함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족 전통 예술이 전국 무대에서 활기차게 선보이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 관계자는 도문강의 정서와 조선족의 흥을 타지방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이어가며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배우고 어울리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6년

중국 농민 풍년절 및 제4회 연변 조선족 자치주 농민 풍년 시즌 문예 공연이 일전에 길림성 용정시 치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풍작으로 새 국면을 열고 실천으로 향촌 진흥을 촉진하자를 주제로 풍년 경축 문화 선양 향촌 진흥의 취지에 따라 농민 주체 농업 주선 농촌 주 무대를 견지하면서 향토적인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의 농업 농촌 현대화 성과와 아름다운 향촌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농경 문명과 민족 문화를 계승하며 향촌 전면 진흥의 힘을 결집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사 당일 자치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 문예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자들은 농민 대중, 향토 문예인, 기층 문예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박하고도 진실한 노래와 열정적인 춤사위로 풍년을 노래하고 시대를 찬미하며 조국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풍년을 주제로 한 미술 및 사진 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문예 공연을 매개로 하고 풍작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농산일에 힘써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풍년의 축제이자 민족 문화의 뿌리를 이어가는 문화 성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향토 문화의 토대를 더욱 다지고 우수한 문화를 계승함과 더불어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추석 주제 문화 시범 행사가 일전에 길림성 용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양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만 변강 성류꽃 함께 둥글게를 주제로 추석 명절날의 단란함과 화목 풍요를 기리는 문화적 핵심을 깊이 발굴하고 연변 변강 지역과 소수민족 민속 특색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문예 공연, 민속 놀이,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위한 관광객이 중화 전통 명절의 두터운 저력과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당일 다채로운 민족문화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고 다민족 문화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노래와 춤, 민악 합주, 민족 무용 등 특색 프로들이 차례로 공연되며 추석날 온 가족이 단란히 모여 앉는 아름다운 의미를 생생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적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길 줄 모르며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문예 공연이 끝나자 현장 관중들은 또 문명 실천 장터로 발걸음을 옮겨 계속하여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장터에는 6대 주제 구역이 설치되었는데 구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각자의 인기를 뽐냈습니다. 풀공예, 전지, 가면 제작 등 무형 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은 부스에서 교묘한 전통 기예를 선보인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기예를 배워주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형 문화유산의 장인 정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변의 여러 풍경구와 핫플레이스들에서 명절 풍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비를 무릅쓰고 찾아든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연길시의 왕홍벽은 추석 연휴 기간 내린 비에도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이 대형 상가 건물은 한어와 조선으로 된 네온 간판이 일제히 불을 밝히는 독특한 야경으로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곳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왔는 바 이를 평균 8만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민속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주변 미식거리와 연대 골목 미식거리, 주변의 특산품 판매점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길 공동왕국에서는 추석 하등 기원과

0: 추석 전등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룡정해란대 조선족 민속풍경구는 성세해란 중화례찬 조제 행사를 펼쳐 야간 관광을 중심으로 월병 나누기, 등불 수수께끼 풀기, 민속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몰입형의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혼춘 바래고진 풍경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한편 특별히 상아가 달에 오르다, 추석 소품, 명월 아래 가무 공연 등 특별 무대와 월병 나누기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명절의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당풍 복식을 차려입은 NPC 배우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당조 풍속을 재현한 게임을 진행하고 실경 공연장에서는 시간대별로 바래국의 건국과 번영을 그린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장은 명절의 즐거움으로 차 넘쳤습니다. 연변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대비해 전주 전역에 교통 자원을 통합 배치하여 수송력을 보강했고 상무 분야에서는 1,00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며 관광 열기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박차를 가했습니다. 올해 연변 각지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아름다운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은 고유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 특이한 지리적 환경,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늑한 골목과 오래된 사당, 담벽이 볼만합니다.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위치한 심오촌은 사자암에 기대어 선산을 마주하며 맑은 시냇물 응가계와 양파계가 동네를 흘러지나면서 아름다운 산수를 형성합니다. 남송 때 신도시의 조상이 이곳에 이르러 터를 잡았고 그로부터 자손이 번창한 명문가로 부상했으며 오늘날도 심오촌 주민 대부분이 신도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서한 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청 시기의 고건물만 해도 100여 채나 보유하고 풍부한 내용과 정교한 기법의 건축 조각이 특히 유명합니다. 장방형 모양의 심오촌에는 500m 길이의 옛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지하에 배수로를 팠는데 옛적에 그런 숨은 물길은 깊을 오라고 해서 동네 이름이 심오촌입니다. 양편에 점포나 가게로 사용되는 명청 시기 건물과 민국 시기의 건물을 거느린 이 거리는 린근에서 함께 사용하는 유명한 교역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심오촌에는 황가농, 후거농, 삼방농 등 전통 골목이 있으며 그중 빗자 모양의 골목이 특이합니다. 물길과 골목 사이에 위치한 요서당과 신농당, 회삭당, 공사당, 회형당 등 건물들은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심오촌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고세당과 유림당이고 가장 독특한 예술 품격을 띈 건물은 주목제와 지승당의 문루입니다. 그 밖에 마을 동쪽에 청나라 때 축조한 청문교가 있고 마을의 동남쪽에는 일본군의 진군을 성공적으로 저격한 항일전쟁을 기념해 세운 항일기념당이 있습니다. 심오촌의 주변 산 속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절도 적지 않습니다. 남쪽의 개주봉 기슭에는 원나라 때 지은 천향사가 있고 정운 선경으로 불리우는 동북쪽의 황산 기슭에는 관음보살을 공양하는 신농전이 있습니다. 심오촌 서북쪽의 황정묘는 원래 린근 동네 여덟불 거느리는 토지 신사로 해마다 정월 보름과 10월 스무하루면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의 잔치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오촌은 경치 또한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18평방미터에 달하는 원시림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해발 960m의 푸른 천량산이 품속에 댐을 거느리고 있으며 우거진 소나무 속에 기이한 바위와 맑은 시냇물, 날아내리는 폭포가 비경입니다. 심오촌에는 수룡회와 사자춤, 룡춤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전해지며 자수와 접화 등 공예품도 특이하고 좋은 환경과 기후 여건에서 질 좋은 녹차가 납니다. 지금까지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단풍 편지.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마석이 부른 노래 남산나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요 가수 마적이 작사 작곡하고 요십삼이 편곡을 맡은 남산나무 2014년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앨범 고독한 섬에 수록된 마적의 민요의 대표곡으로 짧은 시간 동안 거리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애절한 리별 연애 전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적 본인은 이 노래가 어느 한 사랑의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수년간 겪어온 리별과 아쉬움, 성장의 조각들을 엮어 완성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로디의 초형은 마적이 평소 피아노를 연습하며 무심코 흥얼거렸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선율은 단순하고 잔잔하면서도 은은한 고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무시로 많은 단편 문장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완성된 줄거리를 의도적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청춘 속에서 마주하고 리벨했던 감정을 천천히 쌓아 올린 뒤 마지막에 그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남산남의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무렵 마적은 국영 기업에 다니면서 북경의 민요계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는 만남과 리별을 익숙하게 겪으며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청춘의 허전함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들이 모두 노래 속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마석이 부른 노래 남산나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편곡면에서 요십삼은 곡의 끝부분에 조선의 사계가 옛 음반 샘플을 넣었는데 사각사각한 옛 음반 소리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민요 특유의 맑은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적은 이를 끝까지 고수하며 복고풍의 어린아이 목소리로 읍조리듯 노래해 곡 전체에 세월의 흐름이 떠오르는 씁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고독한 섬, 이 음반에 수록된 노래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늙어가는 걸 보지 못한 애를 듣고 오겠습니다.

0: 마적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야말로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남산남이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것이 마치 감정의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묻어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단순한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게 된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 작품은 한 세대의 청춘 감성을 기록하며 인생의 많은 만남은 결국 추억으로만 남을 뿐임을 일깨워줍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마적이 부른 노래 남산남과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조직의 엄격한 평가와 선발을 거쳐 육군 보병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군 생활의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소사원은 국경 충돌 과정에 목숨을 걸고 국토를 수호하다가 영영히 희생되었습니다. 2년 후 당시 18세였던 소영기는 형의 손에 있던 총을 받아들고 군에 입대해 양근사련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소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군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단련했습니다. 하여서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희생된 후 나는 입대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군 생활을 거쳐 소영기는 풋풋한 소년에서 름름하고 호매로운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투지와 끈기를 바탕으로 소영기는 빠르게 련대의 기간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잇따라 우수 신병과 우수 의무병으로 선정되었고 3등공을 두 차례 세웠으며 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소영기는 육군 부대의 일원으로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사열을 받는 임무를 완료한 후 소영기는 가족들과 함께 릉원을 찾아 93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기꺼운 소식을 형 소사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형,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줄게요. 나는 항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나는 형의 사진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를 형한테 보여주려고요. 소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된 후 형처럼 자신의 힘으로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습근평 문화사상을 지침으로 중화 문명의 새 휘황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가을 양곡을 다그쳐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2억 1천만 명 이상이 공원을 찾아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가 왕성하고 발전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문화 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마련하여 창의적으로

소베트 제1차 대표대회 등 혁명 유적지에서 사람들이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국가박물관과 중국 고고학박물관에서 최근 문물이 새로 전시된 가운데 관람객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서주 동주 시기까지의 문물을 통해 중화 문화의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남 상덕 하가와 강소 소주 평강 역사문화거리에서는 국풍과 국조가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적 자부심을 한층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화 문명은 드넓고 심오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부심, 리론에 대한 자부심,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굳건히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문화적 자부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며 문화적 자부심은 더 기본적이고 더 심오하며 더 지속적인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자부심이 없고 문화의 번영과 융성이 없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습니다. 문화유산을 고찰하고 문명의 뿌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문화적 발자취는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깊은 사고를 구현해줍니다. 복건 무이산 주희원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중화 5천년 문명의 정수를 발굴하는 일을 특별히 중시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양을 막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과 결합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2023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중화 문명의 다섯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심도 있게 론술하고 두 가지 결합, 특히 두 번째 결합의 중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두 번째 결합은 또 한 번의 사상 해방이라고 강조하고 문화 주체성이라는 중대한 론단을 분명히 제시했으며 문화적 자부심은 우리 문화 주체성에서 나온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 문명의 현대적 힘을 부여하고 중화 문명은 중국식 현대화에 깊은 저력을 부여합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지침 아래 우리나라 문화 건설은 근본을 바로잡고 정통을 지키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리론을 부르며 위대한 리론은 위대한 시대를 이끕니다. 출판 발행된 습근평 저작 선독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며 이룩한 중대한 리론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이끄는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임을 충분히 구현해줍니다. 당과 국가의 공훈 영예 표창 제도가 확립되고 보완되면서 국가의 중대 의례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시대의 본보기, 도덕 모범,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인민 대중들의 영예감, 신념감, 사명감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당면 인민들의 행위 규범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강대한 뒷심과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 보편 조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 개정된 문물보호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보호 전승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었고 중화문명 탐원 공정과 고고학 중국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문화공원 건설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부흥문고, 중국 역대 희화대계 등 중대 문화공정이 주렁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덕진 수공도자기 유존이 세계유산 명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홍수는 61개로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국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프로젝트는 45개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화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성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문해야회 정리필승은 서사시적 구도로 격동스러운 세월을 되돌아보고 나타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서, 용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중앙방송총국 음력설 야회, 태평년, 침묵의 영예 등 텔레비전 작품들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광범위한 문예 종사자들은 시대에 립각하고 인민에 뿌리내리며 사상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 조건에서의 새로운 대중문예 번영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포함되었습니다. 당면 도시와 농촌 곳곳에 4만 개가 넘는 신형 대중문화 공간이 백성 신변의 문화 거실로 되었으며 마을 가요대회, 마을 음력설 야회 등 마을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희곡 농촌 진입, 전민 열독, 예술 보급 등 대민 행사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예 관람석이 전민의 무대로 변모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멋진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문화방람과 문화창작, 무형문화유산 체험에서 새롭게 단장한 희곡과 중국풍 인기 상품까지 고풍스러운 멋과 중국 전통 분위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명은 교류로 인해 다채로워지고 상호 참조로 인해 풍부해집니다. 중국 일기, 국제회의와 량저론단, 세계고전학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던 데로부터 중국 웬그리아 문명교류 상호참조협력연구센터, 아테네 중국 고전문명연구원이 잇따라 설립되기까지, 그리고 다채로운 중외 관광의 해, 문화의 해, 청년예술축제, 해외영화전이 열리기까지 중국은 다자간 문명대화의 다리를 놓아 전세계 문명창의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국제공감대를 형성하여 중화문명의 영향력이 날로 제고되었습니다. 당면 인터넷 문학, 인터넷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게임 문화라는 수출 신3종이 해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와 현실, 전통과 혁신, 지혜와 추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시대 중국은 세계와 함께 다원적 상호작용의 인문 교류 그림을 그려내며 세계 문명의 백화원을 다채롭고 생기있게 가꾸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5천년이 넘는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반드시 신시대 새 로정에서 새로운 더 큰 휘황을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량곡 수확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작물 수확 상황을 보면 전국의 가을 양곡 수확이 40%를 넘었습니다. 각 지역은 농사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양곡 한 알도 남김없이 수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 지역은 가을 양곡 수확의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흥룡강성의 양곡 수확 면적은 6,800만 무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성 양곡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쌍갑산시 우이현에서는 10만 무의 잡쌀벼가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재배를 시행함으로써 이곳의 잡쌀 생산은 기본적으로 경작, 파종, 수확, 저장 전 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문 재배 방식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잡쌀벼 수확 후 이를 기업 창고로 일괄 운송해 가공함으로써 풍작이 농가의 좋은 소득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형성리 가을 양곡 수확 진척률은 절반에 가까워졌고 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빨라졌습니다. 변형 각지들은 농기계를 통합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작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철령시 창도현에서는 400만 무가 넘는 옥수수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지에서 옥수수 기계화 수확과 흑토 보호성 경작의 결합을 더욱 확대하여 분쇄와 살포 장치를 함께 갖춤으로써 벼집을 환원하여 토양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회해 지역의 가을 양곡 수확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북성의 옥수수 수확 면적은 약 3,1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합니다. 올해 하북성 전역에서 농기계 81만 대를 배치해 기계 수확, 건조, 저장 일체화 작업 방식을 보급했습니다. 형대시 임택구에서는 대형 연합 수확기가 분주히 오가며 이삭 수확, 껍질 벗기기, 집 분쇄 및 환원 등 작업을 한 번에 완수하면서 옥수수 수확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안휘성의 가을 양곡 수확 면적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안휘성에서는 신규 설비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중요한 보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주시 와양현의 옥수수 군락의 생육은 왕성하고 이삭의 알도 충실합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종자 직수확 스마트 농기계를 직접 보급하여 한 번 밭에 나가면 옥수수 이삭 수확과 탈립 등 여러 공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삭 수확에서 현재의 나달 수확까지 옥수수 나달이 전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 가을 양곡 수확의 품질 향상과 손실 감소를 보장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 각지 공원들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쳐 연인수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밤에는 야간 관광을 즐겼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각지 공원들은 낮에만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야간 관람 행사를 펼쳐 공원 관람 시간을 늘렸습니다. 무석의 매원 공원은 금빛 가을 주제에 등불 축제를 펼쳐 시내 산해경을 중심으로 상고시기 기서에 담긴 환상적인 신화를 100년의 강남 정원 속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 공원들은 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거리도 있고 둘러볼 곳도 있으며 즐길 거리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주에서는 조인 공원이 도시 휴양 복합 단지로 조성되어 휴가철에 2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합비시 락강 공원은 독특한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전망 플러스 쇼핑 플러스 휴식의 소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택 도농 건설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의 도시 공원에서는 명절 꽃 전시, 문화 공연, 무형 문화유산 체험 등 특색 있는 행사가 만여 회 열렸고 방문객 수는 2억 1천만 명을 넘어 소비 52억 원 이상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 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이 연인수로 21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비화된 종합교통운수 체계가 왕성한 수요를 강력히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가 10월 7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연인수로 21억 4,40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여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왕성하여 연속 사흘간 여객 발송량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면서 즉흥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연휴 전에 개통된 경항고속철도 웅안 상구 구간,
할빈 이춘 고속철도 등 4개 고속철도가 화북, 동북 등 지역을 연결하여 연선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19억 6천만 명 이상이 도로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자가용 이동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신에너지 차량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10km 이상 심각한 정체 구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임대 시장 역시 활발하여 일평균 임대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민항 여객 운송량은 일평균 약 2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도시 항공 여객 흐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선 공항이 지속적으로 완비되면서 특색 관광 도시의 여객 유동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입국 관광이 꾸준히 열기를 띠고 몰입식 체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 역사의 아름다움과 산천의 아름다움, 문화적 아름다움을 한층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들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참여와 체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예약량은 계속 증가했고 관광객 출처 지역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대양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휴 전 6일간 북경은 입국 관광객 11만 2천 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사천성은 입국 관광객 4만 7,903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9.2% 늘었습니다. 최근 호남성 장각의 국가삼림공원에서는 투자족 가무,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중국과 외국 관광객들이 웃음 속에서 중국 전통 민속과 짙은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끽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중국 내 방문 흔적이 점점 넓어지고 체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태양산 구로 가서 가을 곡물 말리기 민속을 체험하고 로봇과 현장에서 교류했습니다. 또한 사천성 성도 두보 초당에 찾아가 고전 시와 중리학 문화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안휘성 당모 천년 고촌을 거닐며 완남 민가를 거닐며 독특한 운치를 느끼고 비문 탁본을 뜨고 물고기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큰 길과 골목 골목에서 중국 여행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입국 관광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중국 여행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해는 호소유 봉사센터를 선보였고 절강성은 입국 관광 지능형 봉사 플랫폼을 새롭게 승격하여 지능형 일정 계획, 원스톱 예매, 국경 간 결제, 출국 세금 환급 등 다양한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이 순조롭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장면과 안전한 사회 환경 덕분에 올해 해외 관광객의 중국 입국 관광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통상구에서 검사하여 통과시킨 출입국 외국인이 6,128만 7천 명으로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입국 관광객의 중국 내 평균 체류 기간은 5.1일로 동기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우경화 리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우경화 풍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9월 27일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처음으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 상원 원내대표 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곧장 향하는 것입니다. 9월 초 독일 동부 작센 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독일 선택당이 해당 주의 제1당으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정치권 전반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의 극우 정당들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의 정치 구도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전통 정당들은 극우 세력의 부상을 대중들이 외부 개입이나 허위 정보의 영향을 받아 항의적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유럽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구도의 전환을 가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경화의 리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그리고 시대적 변화의 국면에 앞서 전통 정당들이 보인 미흡한 대응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여러 지역의 의회 선거를 보면 극우 세력의 기본 기반은 이미 전통적인 계층 구분을 넘어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상당한 소득, 나아가 대학 학력까지 갖춘 중산층이 대거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선택당 지지자인 바스티안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유권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럽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에너지 위기, 높은 통화 팽창, 그리고 엄격한 친환경 전환 목표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유럽 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전통 제조업은 압박을 받았으며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이민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안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도주의 정당들이 집권기간 동안 내놓은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주류 정당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내로들자면 포르사 여론조사가 9월 말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독일 총리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정부가 경제관리, 취업, 이민 및 난민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층이 리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친정부 세력이 집권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정당을 바꿔서 시도해보지 못하는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대중주의적인 우익 성향을 부추겼습니다. 전통 정당들은 우익 세력의 압박에 직면해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민의를 맞추기 위해 극우 정책으로 기울면 좌파 진영의 반발을 사기 쉽고 또 의지력이 부족한 서투른 모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강경하게 방화벽을 쌓는다면 극우 정당이 30-40%의 득표율을 거두고 있는 지금 이렇게 거대한 유권자 집단을 권력구조 밖으로 억지로 배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정치 구도가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는 것은 극우 정당들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집권 능력은 아직 현실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전통 정당들이 민심의 관심에 대응하는 데 보이는

0: 두뇌와 무력감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정당들이 정당 간의 힘겨루기를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고 민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이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우경화 리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던왕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는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주제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조항이 이번 특정주제연구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스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우리 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로써 실천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총화하는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스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스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수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운영에서 나서던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 과제와 실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스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스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 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 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도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을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 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 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샘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녀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 등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권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신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내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대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전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다양한 목적지를 향해 이런저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고작 한 정거장만 같이 가고 어떤 사람과는 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며 어떤 사람과는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도 직장에서 만난 동료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 헤어졌던 연인도 결국 내 인생이란 버스에 잠시 탑승한 승객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버스에 탄 승객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친했던 누군가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면 슬퍼하고 속상해하면서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버스를 모는 운전기사는 승객이 내리려고 배를 누를 때마다 말없이 내려준 후 다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남았느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안에 무엇을 나누었냐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끝까지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머물 때 감사하고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청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상 도덕 교양의 분류화 및 정밀화 실시 기재를 적극 모색하고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설득력과 감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협동 단속 기재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대중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도덕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 서비스 및 문화 제품 공급 기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종후하고 힘있으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제품은 한 시대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며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종족시키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문예 작품은 문화 제품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제하고 질적 재고를 문예 창작의 생명선으로 삼아 보다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고원에서 고봉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성과 창출과 인재 배출을 결부시키고 문예인재와 문예창조를 존중하여 우수한 문예작품과 문예인재가 속출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해야 하며 작품과 창작 환경의 연계를 견제하고 건전한 문화적 생태와 활약적인 문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우수한 문예작품과 문화환경이 상호 촉진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문예창작 생산에 대한 서비스, 인도, 조직 업무 기재를 개선하여 광범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풍부한 생활 속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소중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인도하며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학습 참조하며 개성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문화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0: 문화유산에는 찬란한 문명이 스며있으며 역사 문화를 존승하고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소중한 재부로서 조국의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고 신성한 사명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문화유산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 자신의 생명을 아끼듯이 역사 문화유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일련의 심각한 논술을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제재와 기재를 잘 조정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존승하기 위한 업무조율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유산 보호독찰 제도를 수립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독찰을 조직 전개하여 문화재와 유적지, 옛 건축물, 요명 문화도시와 문화진, 역사거리, 전통마을, 문화경관, 무형문화재와 민속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힘써 추진하고 대보호구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인터넷 종합정비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선전사상사업은 그 중점을 사람이 있는 곳에 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은 이미 사람들의 새로운 생산 및 생활 공간이 되었으며 또 필연코 문화 건설의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생성식 인공지능은 현재 가장 혁명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성식 인공지능의 발전 및 관리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이 중요한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술 진보, 안전 보장을 추진하여 리기 되는 것은 따르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은 무법지대나 여론의 고립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생태 정비의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하여 인터넷이 시정 법치 궤도에서 건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국제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국이 발전하고 강성해지려면 반드시 문화의 전파력과 문명의 영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는 중국의 일도 잘 처리해내는데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전파 구도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선전, 외교, 경제무역, 관광, 체육 등 분야의 조율과 배합을 촉진하며 부문, 지방, 매체, 도내 집단, 기업, 대학교 등 주체가 협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게 하여 다양한 경로의 립체식 대외 전파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의 담론 체계와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내외에 모두 통하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범주, 새로운 표현을 적극 수립해야 하며 국제적인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문화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시대의 중국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믿음직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문화와 문명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제 전파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계속하여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24 당대회에서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부입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단독 주제로 내와 당과 국가사 발전의 전반적인 높이로부터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목표와 과업, 중점 조치를 갈증 명확히 하여 우리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림성 연길시 의란진 준홍촌은 연길 왕청 간선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연한 마을거리와 특색 있는 민속 풍경, 나날이 발전하는 타원 산업이 서로 맞물린 준홍촌은 그젯날의 전통마을에서 신양의 조선적 특색 마을로 탈바꿈하면서 향촌지능의 선명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촌 당지부가 다음 건설을 인솔로 삼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륜 구동으로 발전을 꾀한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준홍촌은 중국 아름단 레저 마을,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 등 칭호를 받아 안으며 특색 산업이 번성하고 마을 풍경이 아름다우며 여러 민족이 서로 단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진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제날의 준홍촌은 마을 구조가 불규칙하고 기초시설이 낡아 발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촌 당지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돌파구로 삼아 8대 철거 행동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과 폐가를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상과 오수 관망 개조, 농가 주택 개조 등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기존의 민족적 정취를 보존하는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녹화 미화 사업을 추진하며 칠색 당 건설길, 문화 관광 봉사 중심, 조선족 특색 민박 등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점차 완비된 마을 규약이 뿌리를 내렸고 주민들 역시 환경 개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참여자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향촌진흥에서 산업 발전은 첫걸음입니다.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일을 이루기 어렵죠. 준홍촌 당지부석이 신경혁은 깊은 감회를 담아 말했습니다. 마을의 당지부 위원회와 초민위원회는 당원과 촌민 대표를 이끌고 여러 차례 애지고찰을 거쳐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륜 구동 발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한편으로 촌 당지부는 지역 자원 우세를 살려 관광 산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연길 준흥 조선족 옛마을 민속문화원 모두 모아 민속 관광 리조트 등 프로젝트를 토대로 민속 체험, 동계 스포츠, 레저 농업을 아우르는 관광 브랜드를 정성껏 갖고 나갔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옛 마을 민속문화원에서 짙은 조선적 풍정을 느끼고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마을의 농가 식당에서 숙박하며 민속 음식을 즐기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수확을 체험할 수 있어 완전한 소비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업에 힘입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모드모아 스키장에서 주민 니왕은 눈 제조기를 작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 몸을 굽혀 떨어진 스키 장비를 주워주기도 합니다. 2022년부터 스키장 안전요원으로 입사한 그는 한겨울철이면 약 12,000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해온 69세 김정옥 씨는 가족의 오랜 병환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존당지부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옛말 민속문화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습니다. 그는 현재 민박 객실 청소와 민속 특색, 음식 조리 등 일을 하며 달마다 약 4,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김정옥 씨처럼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하는 주민이 30명에 달합니다. 준흥촌 당지부서기 신경혁은 이제 우리 농민들도 겨울에 집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시에 마을의 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네, 준흥촌은 합작사와 현대농업발전모식에 의탁해 자원을 자산으로 주민을 주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마을은 토지 위탁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하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당면 77가구가 합작사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리익 배당 참여 토지 면적이 180헥타르에서 230헥타르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무당 평균 소득도 과거의 약 300원에서 1,100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특색 재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10채와 체리 비닐하우스 8채가 건설됐습니다. 마을에 도입된 고신기술 인삼재배 산업단지도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는 경제적 효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 산업의 활기찬 발전은 촌집체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산업 발전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심을 응집시키고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해마다 료인절, 자치조 창립 기념일 등 명절이면 마을은 다채로운 문예 활동을 조직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즐기며 가족처럼 어울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같은 동질감은 마을이 내재적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네, 준흥촌 도의원회는 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지부가 당원을 이끌고 당원이 군중을 이끄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향촌지능의 거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신경혁 서기가 그렸던 촌 집체가 의지가 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며 이곳의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흥성하고 마을이 아름다우며 사람이 화목한 이 그림은 준흥촌이 향촌지능의 길에 탄탄하게 내딛는 발걸음을 생생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차향이 피어나는 호복성 함양시 정사고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부 산맥의 봉우리에 쏟아지고 호복성 함양시 함안구 정사교진 황형당촌의 계단식 차밭에서는 은은한 차향이 피어난다. 잔잎 수확철을 맞은 이 마을에서는 노동의 기쁨을 노래하는 차농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다. 84세의 고전차가 전승인 호요전 어르신이 마을의 90호 귀향 청년 만리와 함께 어깨에 나란히 서서 시원히 한 곡절을 뽑는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이 되면 견지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차를 따러 갈 때면 이 노래를

0: 부르면서 심신을 달래고 노동의 기쁨을 전했다.
1: 怎么样？我们听说的古田茶歌好听吗？我叫万里，是一名海归，现在正在老家创业，买家乡的茶叶。
2: 从小啊，我们村呢就是种植了很多的茶叶。等我回来的时候呢，我发现我们村没有茶产业了。해외유학파
0: 청년 말리는 고향 발전을 위해 돌아왔다. 비 보상길에 민동 산뿐이던 고향의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말리는 장래 꼭 고향의 면모를 개변시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게 되었다. 2009년 싱가포르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던 그는 학업이 거의 끝날 무렵 고향 마을로부터 요청을 받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말리는 당연히 귀향길에 올랐다. 막부산 북쪽 기슭 염액에서 강한 평원으로 과도하는 구릉지대에 위치한 함령시는 기후가 따뜻하고 공기가 습요하며 강유량이 충족하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토양이 비옥해 차 재배의 적격이다. 현재 찻잎 재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함령차는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청나라 때 흥성하면서 만리 타도의 발원지로 유명하다. 2013년 함령시는 100억 차 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100km의 차 회랑을 건설했다. 전통 차 재배 지역인 함령시 함안군은 현재 우세에 따라 차 전문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황형당천의 산업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전 당지 부석이 지나고는 차 산업이 진정으로 마을 소득을 지탱하는 중량 원천이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비록 마을의 차 재배 역사는 유구하지만 장기간 효과적인 시장 보급과 기술 지원이 부족하여 차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경제 효과성도 뚜렷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 젊은이들의 귀향을 동원해 나섰다.
2: Hello everyone, I'm Wan Li. Welcome to my tea garden.
0: 2016년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차 전문 합작사와 차 가공 공장을 설립한 말리는 전부의 차 이야기라는 짧은 영상 시리즈로 SNS 홍보에 나섰다. 1인 미디어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 수확 과정을 공개하고 1,000명에게 1,000개 차 선물하기 이벤트로 화제를 모은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황형당촌은 6,300여 모 규모의 차밭에서 359세대가 차 재배에 종사하며 전국 1,001품 모델 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마을에는 말리와 같이 고향의 깊은 정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명한 산수화가인 동계능이 바로 그중 한 사람이다. 2006년 전국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나서 동계능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문화, 특히 예술 교육 면에 큰 차이를 깊이 느끼고 고향에 미술관을 건설하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샀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한가? 지어진다 해도 그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식물로만 끝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동계능을 한동안 곤혹스럽게 했지만 그의 확고한 결심을 꺾지 못했다. 대도시 문화생활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미래에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 아이들에게 예술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다.
3: 家乡对我的影响，从我开始搞创作，一直影响到现在。所以我现在正在做一个叫固原家山的一个大型创作。因为我们家乡很有特点，它是在幕府山脉，在商代的时候就有人开始居住和活动了。所以我这样做这个项目啊，越做越觉得我们的家乡真是。
0: 2011년에 개관한 동계능 미술관은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화 명소로 변모했다. 3,200평방미터 부지에 천만을 투자해 건립한 이 미술관은 산수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매년 5만 명 이상 방문객을 접대하고 있다. 예술로 고향 아이들의 눈높이를 키워주고 싶었던 화가의 바람처럼 여기서는 청소년 미술교실, 농촌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사교진 성성천 진가구에서 또한 창업 청년 류흥재도 실제 행동으로 고향을 개변시키고 있다. 정사교 옛마을에서 출발하여 구불구불한 관광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0여 분간 가면 성성천 진가구 풍경구에 도착한다. 계곡을 따라 펼쳐진 대나무 숲과 유리망루, 모직의 미끄럼틀이 조화를 이뤄 개장 2년 만에 연간 1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19년 설에 고향에 돌아온 류흥재는 산속을 거닐다가 고향에 돌아가 창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고향의 자연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류흥재는 생태 농업원 풍경구 건설을 목표로 진가구에 대한 개조와 승격을 진행했다. 현재 진가구 풍경구의 총면적은 580모이고 마을의 만모 대나무 숲을 담출하여 원래 지형 지모와 농업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 현지 가족 관광 인기 지역으로 되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니 옛마을이 달라졌다.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충만된 이곳에서 만리, 동개녀, 뇌흥재와 같은 수많은 귀향 창업자들이 향수와 꿈을 안고 실제 행동으로 고향 사람들의 불을 창조해주며 고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정사교지는 당나라 때부터 소항구로 불리며 남북교역의 요충지로 발전한 요소 깊은 마을이다. 최근에는 107번 국도를 중심으로 차문화 경제벨트, 상하문화 경제벨트, 농촌문화 경제벨트 등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80평방킬로미터 면적에 3만 8천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중국 역사문화명진, 중국 삼림문화마을 등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놀이.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천 전 생각할 려 한 일 얻을 득 전력 일득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속에는 간혹 쓸만한 것이 있다. 네, 주로 의견을 발표할 때 자기를 겸양하는 말로 쓰이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 때 안영은 제 나라의 상국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정직하고 청렴했으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하루 점심때 그가 밥을 먹고 있는데 재경공이 사람을 보내 무난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던 밥과 반찬을 절반 갈라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경공은 상국 안영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황금 천냥을 보내 손님 접대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안영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경공이 하산 황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을 가져온 사람이 난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영은 그 사람과 함께 입궁해 경공을 만났습니다. 안영은 먼저 주공의 하애 같은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진화된 자로서 응당 먹고 입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만족해야 하며 지나친 재부를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경공이 여전히 황금 천냥을 선사하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현명한 재상이었던 관종은 환공이 당시의 여러 제후국들 중 제일 큰 맹주가 될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웠고 환공이 관종에게 많은 봉업을 하사하니 관종은 사절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공께서는 왜 내가 내린 하사품을 제삼 거절한단 말입니까? 네, 이에 안영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성현은 정가지 생각을 하나 반드시 놓치는 것이 있고 아둔한 사람의 천가지 생각 중에는 반드시 얻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관종은 성인이지만 잘못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고 저는 비록 아둔하지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옳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경공이 안영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고사성어 전력일득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습근병 문화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 문명의 새 휘황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가을 양곡을 다그쳐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2억 1천만 명 이상이 공원을 찾아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가 왕성하고 발전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문화 건설을 국정운영의 핵심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마련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시함으로써 습근평 문화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문화의 번영과 문화 강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고학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중화 문맥의 연속과 계승,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로정에서 강력한 정신적 힘을 응집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강서 서금의 중화 소베트 제1차 대표대회 등 혁명 유적지에서 사람들이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국가박물관과 중국 고고학박물관에서 최근 문물이 새로 전시된 가운데 관람객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서주 동주 시기까지의 문물을 통해 중화 문화의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남 상덕 하가와 강소 소주 평강 역사문화거리에서는 국풍과 국조가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적 자부심을 한층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알다츄는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깊은 사고를 구현해 줍니다. 복건 무이산 주희원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중화 5000년 문명의 정수를 발굴하는 일을 특별히 중시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양을 막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과 결합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2023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중화 문명의 다섯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심도 있게 론술하고 두 가지 결합, 특히 두 번째 결합의 중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두 번째 결합은 또 한 번의 사상 해방이라고 강조하고 문화 주체성이라는 중대한 론단을 분명히 제시했으며 문화적 자부심은 우리 문화 주체성에서 나온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 문명에 현대적 힘을 부여하고 중화 문명은 중국식 현대화에 깊은 저력을 부여합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지침 아래 우리나라 문화 건설은 근본을 바로잡고 정통을 지키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리론을 부르며 위대한 리론은 위대한 시대를 이끕니다. 출판 발행된 습근평 저작 선독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며 이룩한 중대한 리론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이끄는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임을 충분히 구현해줍니다. 당과 국가의 공훈 영예 표창 제도가 확립되고 보완되면서 국가의 중대 의례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시대의 본보기, 도덕 모범,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인민 대중들의 영예감, 신념감, 사명감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당면 인민들의 행위 규범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뒷심과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 보편 조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 개정된 문물보호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보호 전승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었고 중화문명 탐원 공정과 고고학 중국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문화 공원 건설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부흥 문고, 중국 역대 희화 대계 등 중대 문화 공정이 주렁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덕진 수공 도자기 유존이 세계유산 명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개로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국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프로젝트는 45개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성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문의 야회 정의 필승은 서사시적 구도로 격동스러운 세월을 되돌아보고 나타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서, 용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중앙방송총국 음력설 야회, 태평년, 침묵의 영예 등 텔레비전 작품들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광범위한 문예 종사자들은 시대에 립각하고 인민에 뿌리내리며 사상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 조건에서의 새로운 대중문의 번영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포함되었습니다. 당면 도시와 농촌 곳곳에 4만 개가 넘는 신형 대중문화 공간이 백성 신변의 문화 거실로 되었으며 마을 가요대회, 마을 음력설 야회 등 마을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희곡 농촌 진입, 전민 열독, 예술 보급 등 대민 행사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예 관람석이 전민의 무대로 변모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멋진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문화방람과 문화창작, 무형문화유산 체험에서 새롭게 단장한 희곡과 중국풍 인기 상품까지 고풍스러운 멋과 중국 전통 분위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명은 교류로 인해 다채로워지고 상호 참조로 인해 풍부해집니다. 중국 일기, 국제회의와 량저론단, 세계고전학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던 데로부터 중국 웬그리아 문명교류 상호참조협력연구센터, 아테네 중국고전문명연구원이 잇따라 설립되기까지, 그리고 다채로운 중외관광의 해, 문화의 해, 청년예술축제, 해외영화전이 열리기까지 중국은 다자간 문명대화의 다리를 놓아 전세계 문명창의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국제공감대를 형성하여 중화 문명의 영향력이 날로 제고되었습니다. 당면 인터넷 문학, 인터넷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게임 문화라는 수출 신3종이 해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와 현실, 전통과 혁신, 지혜와 추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시대 중국은 세계와 함께 다원적 상호작용의 인문교류 그림을 그려내며 세계 문명의 백화원을 다채롭고 생기있게 가꾸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5천년이 넘는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반드시 신시대 새 로정에서 새로운 더 큰 휘황을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량곡 수확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작물 수확 상황을 보면 전국의 가을 양곡 수확이 40%를 넘었습니다. 각 지역은 농사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양곡 한 알도 남김없이 수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 지역은 가을 양곡 수확의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흥룡강성의 량곡 수확 면적은 6,800만 무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성 량곡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쌍갑산시 우이현에서는 10만 무의 잡쌀벼가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재배를 시행함으로써 이곳의 잡쌀 생산은 기본적으로 경작, 파종, 수확, 저장 전 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문 재배 방식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찹쌀벼 수확 후 이를 기업 창고로 일괄 운송해 가공함으로써 흉작이 농가의 좋은 소득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료능성의 가을 양곡 수확 진척률은 절반에 가까워졌고 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빨라졌습니다. 료능 각지들은 농기계를 통합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작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철령시 창도현에서는 400만 무가 넘는 옥수수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지에서 옥수수 기계화 수확과 흑토 보성 경작의 결합을 더욱 확대하여 분쇄와 살포 장치를 함께 갖춤으로써 벼짚을 환원하여 토양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회해 지역의 가을 양곡 수확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북성의 옥수수 수확 면적은 약 3,1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합니다. 올해 하북성 전역에서 농기계 81만 대를 배치해 기계 수확, 건조, 저장 일체화 작업 방식을 보급했습니다. 형대시 임택구에서는 대형 연합수확기가 분주히 오가며 이삭수확, 껍질 벗기기, 집 분쇄 및 환원 등 작업을 한 번에 완수하면서 옥수수 수확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안휘성의 가을 량곡 수확 면적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안휘성에서는 신규 설비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중요한 보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주시 와양현의 옥수수 군락의 생육은 왕성하고 이삭의 알도 충실합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종자 직수확 스마트 농기계를 직접 보급하여 한번 밭에 나가면 옥수수 이삭 수확과 탄립 등 여러 공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삭 수확에서 현재의 나달 수확까지 옥수수 나달이 전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 가을 양곡 수확의 품질 향상과 손실 감소를 보장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 각지 공원들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쳐 연인수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밤에는 야간 관광을 즐겼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각지 공원들은 낮에만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야간 관람 행사를 펼쳐 공원 관람 시간을 늘렸습니다. 무석의 매원 공원은 금빛 가을 주제에 등불 축제를 펼쳐 시내 산 해경을 중심으로 상고시기 기서에 담긴 환상적인 신화를 100년의 강남 정원 속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 공원들은 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거리도 있고 둘러볼 곳도 있으며 즐길거리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주에서는 조인 공원이 도시 휴양 복합 단지로 조성되어 휴가철에 2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합비시 락강공원은 독특한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전망 플러스 쇼핑 플러스 휴식의 소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택도농건설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의 도시공원에서는 명절 꽃 전시, 문화 공연, 무형 문화유산 체험 등 특색 있는 행사가 만여 회 열렸고 방문객 수는 2억 1천만 명을 넘어 소비 52억 원 이상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 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이 연인수로 21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비화된 종합교통운수 체계가 왕성한 수요를 강력히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가 10월 7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연인수로 21억 4,40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여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왕성하여 연속 사흘간 여객 발송량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면서 즉흥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연휴 전에 개통된 경항 고속철도 웅안 상구 구간, 할빈 이춘 고속철도 등 4개 고속철도가 화북, 동북 등 지역을 연결하여 연선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19억 6천만 명 이상이 도로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자가용 이동 비율이 80%에 가까웠고 신에너지 차량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10km 이상 심각한 정체 구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임대 시장 역시 활발하여 일평균 임대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민항 여객 운송량은 일평균 약 2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도시 항공 여객 흐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선 공항이 지속적으로 완비되면서 특색 관광 도시의 여객 유동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입국 관광이 꾸준히 열기를 띠고 몰입식 체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 역사의 아름다움과 산천의 아름다움, 문화적 아름다움을 한층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들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참여와 체험을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예약량은 계속 증가했고 관광객 출처 지역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대양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휴 전 6일간 북경은 입국 관광객 11만 2천 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사천성은 입국 관광객 4만 7,903명을 맞이해 동기 대비 9.2% 늘었습니다. 최근 호남성 장각의 국가 삼림공원에서는 투자족 가무,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중국과 외국 관광객들이 웃음 속에서 중국 전통 민속과 짙은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끽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중국 내 방문 흔적이 점점 넓어지고 체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태양산 구로 가서 가을 곡물 말리기 민속을 체험하고 로봇과 현장에서 교류했습니다. 또한 사천성 성도 두보 초당에 찾아가 고전 시와 중리학 문화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안휘성 당모 천년 고촌을 거닐며 완남 민가를 거닐며 독특한 운치를 느끼고 비문 탁본을 뜨고 물고기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큰 길과 골목 골목에서 중국 여행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입국 관광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중국 여행 체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해는 호소유 봉사센터를 선보였고 절강성은 입국 관광 지능형 봉사 플랫폼을 새롭게 승격하여 지능형 일정 계획, 원스톱 예매, 국경 간 결제, 출국 세금 환급 등 다양한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이 순조롭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장면과 안전한 사회 환경 덕분에 올해 해외 관광객의 중국 입국 관광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통상구에서 검사하여 통과시킨 출입국 외국인이 6,128만 7천 명으로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입국 관광객의 중국 내 평균 체류 기간은 5.1일로 동기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우경화 리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우경화 풍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9월 27일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처음으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 상원 원내대표 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곧장 향하는 것입니다. 9월 초 독일 동부 작센 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독일 선택당이 해당 주의 제1당으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정치권 전반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의 극우 정당들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의 정치 구도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전통 정당들은 극우 세력의 부상을 대중들이 외부 개입이나 허위 정보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유럽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구도의 전환을 가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경화의 리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그리고 시대적 변화의 국면에 앞서 전통 정당들이 모인 미

0: 미흡한 대응이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여러 지역의 의회 선거를 보면 극우 세력의 기본 기반은 이미 전통적인 계층 구분을 넘어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상당한 소득, 나아가 대학 학력까지 갖춘 중산층이 대거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선택당 지지자인 바스티안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유권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럽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에너지 위기, 높은 통화 팽창, 그리고 엄격한 친환경 전환 목표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유럽 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전통 제조업은 압박을 받았으며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이민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안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도주의 정당들이 집권기간 동안 내놓은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주류 정당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예로 들자면 포르사 여론조사가 9월 말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독일 총리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정부가 경제관리, 취업, 이민 및 난민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층이 리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친정부 세력이 집권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정당을 바꿔서 시도해보지 못하는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대중주의적인 우익 성향을 부추겼습니다. 전통 정당들은 우익 세력의 압박에 직면해 진퇴량난의 공격에 빠져 있습니다. 민의를 맞추기 위해 극우 정책으로 기울면 좌파 진영의 반발을 사기 쉽고 또 의지력이 부족한 서투른 모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강경하게 방화벽을 쌓는다면 극우 정당이 30-40%의 득표율을 거두고 있는 지금 이렇게 거대한 유권자 집단을 권력구조 밖으로 억지로 배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 정치 구도가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는 것은 극우 정당들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집권 능력은 아직 현실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전통 정당들이 민심의 관심에 대응하는 데 보이는 둔화와 무력감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정당들이 정당 간의 힘겨루기를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고 민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이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우경화 이면에 숨겨진 관리의 난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 던왕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주왕이 이번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백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스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우리 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로써 실천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총화하는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스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스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스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 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 운영에서 나서던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 과제와 실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스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스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 과업을 확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 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종호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도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을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샘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녀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 등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율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율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관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신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내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대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놀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다양한 목적지를 향해 이런저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고작 한 정거장만 같이 가고 어떤 사람과는 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며 어떤 사람과는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도 직장에서 만난 동료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 헤어졌던 연인도 결국 내 인생이란 버스에 잠시 탑승한 승객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버스에 탄 승객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친했던 누군가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면 슬퍼하고 속상해하면서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버스를 모는 운전기사는 승객이 내리려고 벨을 누를 때마다 말없이 내려준 후 다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남았느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안에 무엇을 나누었냐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끝까지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머물 때 감사하고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청천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차향이 피어나는 호북성 함양시 정사교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고사 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천려일득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상 도덕 교양의 본류화 및 정밀화 실시 기재를 적극 모색하고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설득력과 감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협동 단속 기재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대중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도덕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 서비스 및 문화 제품 공급 기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종무하고 힘있으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제품은 한 시대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며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종속시키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문예 작품은 문화 제품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제하고 질적 재고를 문예 창작의 생명선으로 삼아 보다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고원에서 고봉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성과 창출과 인재 배출을 결부시키고 문예인재와 문예창조를 존중하여 우수한 문예작품과 문예인재가 속출하는 량관 국면을 형성해야 하며 작품과 창작 환경의 연계를 견제하고 건전한 문화적 생태와 활약적인 문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우수한 문예작품과 문화환경이 상호 촉진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문예창작 생산에 대한 서비스, 인도, 조직 업무 기재를 개선하여 광범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풍부한 생활 속에서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소중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인도하며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학습 참조하며 개성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문화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에는 찬란한 문명이 스며 있으며 역사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소중한 재부로서 조국의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고 신성한 사명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문화유산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 자신의 생명을 아끼듯이 역사 문화유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일련의 심각한 논술을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제재와 기재를 잘 조정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업무 조율 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유산 보호 독찰 제도를 수립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독찰을 조직 전개하여 문화재와 유적지, 옛 건축물, 요명 문화도시와 문화진, 역사거리, 전통마을, 문화경관, 무형문화재와 민속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힘써 추진하고 대보호구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인터넷 종합정비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선전사상사업은 그 중점을 사람이 있는 곳에 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은 이미 사람들의 새로운 생산 및 생활 공간

0: 이 되었으며 또 비렌코 문화건설의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생성식 인공지능은 현재 가장 혁명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성식 인공지능의 발전 및 관리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이 중요한 분야의 산업발전과 기술 진보, 안전보장을 추진하여 리기 되는 것은 따르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은 무법지대나 여론의 고립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생태 정비의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하여 인터넷이 시정 법치 궤도에서 건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국제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국이 발전하고 강성해지려면 반드시 문화의 전파력과 문명의 영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우리는 중국의 일도 잘 처리해내는데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전파 구도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선전, 외교, 경제무역, 관광, 제역동 분야의 조율과 배합을 촉진하며 부문, 지방, 매체, 도내 집단, 기업, 대학교 등 주체가 협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게 하여 다양한 경로의 립체식 대외 전파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의 담론 체계와 서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내외에 모두 통하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범주, 새로운 표현을 적극 수립해야 하며 국제적인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문화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시대의 중국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믿음직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문화와 문명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제 전파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계속하여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20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입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단독 주제로 내와 당과 국가사 발전의 전반적인 높이로부터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목표와 과업, 중점 조치를 갈층 명확히 하여 우리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림성 연길시 의란진 초농촌은 연길 왕청 간선도로를 따라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연한 마을거리와 특색있는 민속 풍경, 나날이 발전하는 타원 산업이 서로 맞물린 초농촌은 그젯날의 전통마을에서 신양의 조선적 특색마을로 탈바꿈하면서 향촌지능의 선명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촌 당지부가 당건설을 인솔로 삼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륜 구동으로 발전을 꾀한됐습니다. 오늘날의 초농촌은 중국 아름단 레저 마을,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 등 칭호를 받아 안으며 특색 산업이 번성하고 마을 풍경이 아름다우며 여러 민족이 서로 단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진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젯날의 초농촌은 마을 구조가 불규칙하고 기초시설이 낡아 발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촌 당지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돌파구로 삼아 8대 철거 행동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과 폐가를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상과 오수 관망 개조, 농가 주택 개조 등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기존의 민족적 정취를 보존하는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녹화 미화 사업을 추진하며 칠색 당 건설길, 문화 관광 봉사 중심, 조선족 특색 민박 등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점차 완비된 마을 규약이 뿌리를 내렸고 주민들 역시 환경 개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참여자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향촌진흥에서 산업 발전은 첫걸음입니다.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일을 이루기 어렵죠. 초농촌 당지부석이 신경력은 깊은 감회를 담아 말했습니다. 마을의 당지부위원회와 초민위원회는 당원과 촌민 대표를 이끌고 여러 차례 애지고찰을 거쳐 농업, 문화, 관광 융합과 토지 위탁 경영이라는 이륜 구동 발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한편으로 촌 당지부는 지역 자원 우세를 살려 관광 산업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연길 추능 조선족 옛마을 민속문화원, 모두 모아 민속관광 리조트 등 프로젝트를 토대로 민속체험, 동계스포츠, 레저 농업을 아우르는 관광 브랜드를 정성껏 갖고 나갔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옛마을 민속문화원에서 짙은 조선적 풍정을 느끼고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마을의 농가식당에서 숙박하며 민속 음식을 즐기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수확을 체험할 수 있어 완전한 소비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업에 힘입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모드모아 스키장에서 주민 니왕은 눈 제조기를 작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 몸을 굽혀 떨어진 스키 장비를 주워주기도 합니다. 2022년부터 스키장 안전요원으로 입사한 그는 한 겨울철이면 약 12,000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해온 69세 김정옥 씨는 가족의 오랜 병환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존당지부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옛말 민속문화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습니다. 그는 현재 민박 객실 청소와 민속 특색, 음식 조리 등 일을 하며 달마다 약 4천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김정옥 씨처럼 옛말 민속문화원에서 일하는 주민이 30명에 달합니다. 준흥촌 당지부석이 신경혁은 이제 우리 농민들도 겨울에 집 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시에 마을의 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네, 준흥촌은 합작사와 현대농업발전모식에 의탁해 자원을 자산으로 주민을 주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마을은 토지 위탁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하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당면 77가구가 합작사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리익 배당 참여 토지 면적이 180헥타르에서 230헥타르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무당 평균 소득도 과거의 약 300원에서 1100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특색 재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10채와 체리 비닐하우스 8채가 건설됐습니다. 마을에 도입된 고신기술 인삼재배 산업단지 등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는 경제적 효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 산업의 활기찬 발전은 촌 집체에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산업 발전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심을 응집시키고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해마다 료인절, 자치조 창립 기념일 등 명절이면 마을은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즐기며 가족처럼 어울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같은 동질감은 마을이 내재적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네, 준흥촌 도의원회는 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 지부가 당원을 이끌고 당원이 군중을 이끄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향촌진흥의 거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신경혁 서기가 그렸던 촌 집체가 의지가 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며 이곳의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흥성하고 마을이 아름다우며 사람이 화목한 이 그림은 준흥촌이 향촌진흥의 길에 탄탄하게 내딛는 발걸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자향이 피어나는 호복성 함양시 정사고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부 산맥의 봉우리에 쏟아지고 호복성 함양시 함안구 정사교진 황형당촌의 계단식 차밭에서는 은은한 차향이 피어난다. 잔잎 수확철을 맞은 이 마을에서는 노동의 기쁨을 노래하는 차농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다. 84세의 고전 차가 전승인 호요전 어르신이 말의 90호 귀향 청년 만리와 함께 어깨에 나란히 서서 시원히 한 곡절을 뽑는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이 되면 현지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차를 따러 갈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심신을 달래고 노동의 기쁨을 전했다.
1: 怎么样？我们听说的古田茶歌好听吗？我叫万里，是一名海归，现在正在老家创业，买家乡的茶叶。从小啊，我们村呢就是种植了很多的茶叶。等我回来的时候呢，我发现我们村没有茶产业了。
0: 해외 유학파 청년 말리는 고향 발전을 위해 돌아왔다. 비포장길에 민동산뿐이던 고향의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말리는 장래 꼭 고향의 면모를 개변시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게 되었다. 2009년 싱가포르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던 그는 학업이 거의 끝날 무렵 고향 마을로부터 요청을 받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말리는 당연히 귀향길에 올랐다. 막부산 북쪽 기슭 염역에서 강한 평원으로 과도하는 구릉지대에 위치한 함양시는 기후가 따뜻하고 공기가 습요하며 강유량이 충족하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토양이 비옥해 차 재배의 적격이다. 현재 찻잎 재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함양차는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청나라 때 흥성하면서 만리타도의 발원지로 유명하다. 2013년 함양시는 100억 차 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100km

0: 로미토의 차회랑을 건설했다. 전통 차재배 지역인 함양시 함안군은 현재 우세에 따라 자전문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황형당천의 산업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전당지 부석이 지나고는 자산업이 진정으로 마을 소득을 지탱하는 중량 원천이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비록 마을의 차재배 역사는 유구하지만 장기간 효과적인 시장 보급과 기술 지원이 부족하여 자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경제 효과성도 뚜렷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 젊은이들의 귀향을 동원에 나섰다.
1: Hello everyone. I'm Wani. Welcome to my tea garden.
0: 2016년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자 전문 합작사와 자 가공 공장을 설립한 말리는 전부의 차 이야기라는 짧은 영상 시리즈로 SNS 홍보에 나섰다. 1인 미디어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 수확 과정을 공개하고 1,000명에게 1,000개 차 선물하기 이벤트로 화제를 모은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황형당촌은 6,300여 모 규모의 차밭에서 359세대가 차 재배에 종사하며 전국 1,000 일품 모델 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마을에는 만리와 같이 고향의 깊은 정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명한 산수화가인 동계능이 바로 그 중 한 사람이다. 2006년 전국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나서 동계능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문화, 특히 예술 교육 면에 큰 차이를 깊이 느끼고 고향에 미술관을 건설하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샀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한가? 지어진다 해도 그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식물로만 끝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동계능을 한동안 곤혹스럽게 했지만 그의 확고한 결심을 꺾지 못했다. 대도시 문화생활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미래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 아이들에게 예술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다.
1: 所以我现在正在做一个叫固原加山的一个大型创作，因为我们家乡很有特点，它是在幕府山脉，在商代的时候就有人开始居住和活动了，所以我这样做这个项目啊，越做越觉得我们的家乡真是叫做是非常厚重的历史、人文还有多彩。
0: 2011년에 개관한 동계능 미술관은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화 명소로 변모했다. 3,200평방미터 부지에 1,000만 원을 투자해 건립한 이 미술관은 산수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매년 5만 명 이상 방문객을 접대하고 있다. 예술로 고향 아이들의 눈높이를 키워주고 싶었던 화가의 바람처럼 여기서는 청소년 미술교실, 농촌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사교진 성성촌 진가구에서 또한 창업 청년 류흥재도 실제 행동으로 고향을 개변시키고 있다. 정사교 옛마을에서 출발하여 구불구불한 관광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0여 분간 가면 성성촌 진가구 풍경구에 도착한다. 계곡을 따라 펼쳐진 대나무 숲과 유리망루, 모직의 미끄럼틀이 조화를 이뤄 개장 2년 만에 연간 1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19년 설에 고향에 돌아온 류흥재는 산속을 거닐다가 고향에 돌아가 창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다.
2: 2019년回乡的时候就看到家乡有这么美的美景然后我们就想着如何让更多的人知道我们丁氏陈家沟有这么美。
0: 고향의 자연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류흥자는 생태 농업원 풍경국 건설을 목표로 진가구에 대한 개조와 승격을 진행했다. 현재 진가구 풍경구의 총면적은 580모이고 마을에 만모 대나무 숲을 담출하여 원래 지형 지모와 농업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 현지 가족 관광 인기 지역으로 되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니 옛마을이 달라졌다.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충만된 이곳에서 만리, 동계녕, 뇌흥재와 같은 수많은 귀향 창업자들이 향수와 꿈을 안고 실제 행동으로 고향 사람들의 불을 창조해주며 고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경사교지는 당나라 때부터 소항구로 불리며 남북교역의 요충지로 발전한 요소 깊은 마을이다. 최근에는 107번 국도를 중심으로 차문화 경제벨트, 상하문화 경제벨트, 농촌문화 경제벨트 등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80평방킬로미터 면적에 3만 8천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중국 역사문화 명진, 중국 삼림문화마을 등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노래.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천 전 생각할려 한일 오들득 천력 일득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속에는 간혹 쓸만한 것이 있다. 네, 주로 의견을 발표할 때 자기를 겸양하는 말로 쓰이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 때 안영은 제 나라의 상국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정직하고 청렴했으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하루 점심때 그가 밥을 먹고 있는데 재경공이 사람을 보내 모난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던 밥과 반찬을 절반 갈라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경공은 상국 안영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황금 천냥을 보내 손님 접대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안영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경공이 하산 황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을 가져온 사람이 난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영은 그 사람과 함께 입궁해 경공을 만났습니다. 안영은 먼저 주공의 하애 같은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진화된 자로서 응당 먹고 입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만족해야 하며 지나친 재부를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경공이 여전히 황금 천냥을 선사하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현명한 재상이었던 관종은 환공이 당시의 여러 제후국들 중 제일 큰 맹주가 될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웠고 환공이 관종에게 많은 봉업을 하사하니 관종은 사절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공께서는 왜 내가 내린 하사품을 제삼 거절한단 말입니까? 네, 예, 안영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성현은 천가지 생각을 하나 반드시 놓치는 것이 있고 아둔한 사람의 천가지 생각 중에는 반드시 얻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관종은 성인이지만 잘못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고 저는 비록 아둔하지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오를지도 모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경공이 안영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고사성어 천력일득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만리 국도를 달리며 한마음으로 산하를 향해 G331 길림신강 량방향 자가운전 활동 수료식이 일전에 길림성 훈촌시 방천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이 국가급 연변 연해 환선 정품 자가운전 관광도로 체계에 포함된 중요한 기회를 포착하고 신강 지원과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게 하는 업무 요구를 이행하며 연변과 신강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을 심화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됩니다. 활동 기간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은 각각 자가운전 차량대를 조직해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이에서 각각 출발하여 G331을 따라 서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길림 구간 차량대는 9월 17일 지반 빈강효계 광장에서 출발해 6일 동안 림강, 장백, 무송, 안도, 이도백하, 화룡, 룡정, 연기를 등을 경유하며 암록강 국문, 계곡, 천년애성, 장백산 화미승지, 주룡 화산성림, 구남산 삼합진 고수 카페 역참,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특색 지점을 탐방하고 최종적으로 방천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을 매개로 하고 여행으로 벗을 사귀는 모식을 취했습니다. 차량대가 G331 연변 구간을 달리는 동안 길림 보도 매체와 인플루언서들이 전 과정을 기록했고 신강 매체도 함께 동행하며 카메라와 글로 이 산하를 넘나드는 정을 전달해 장백 비경 길선 331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신강 유글자치구 문화관광청 관계자는 이번에 차량대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번 여정은 경탄, 감동, 기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아름다운 풍광에 경탄하고 길림성 여러 민족, 여러 지역 사람들의 열정과 기계에 감동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다시 개최해 길림과 신강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향후 신강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은 계속하여 G331이라는 황금 통로를 통해 신강 등 지역과의 선간 문화관광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연변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변경 자가운전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나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가수 마적의 노래 남산남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내포와 중요한 특징임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평화를 숭상하는 중화민족의 문화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이부동은 중화문화의 내적인 특성입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화위기를 중히 여기고 평화 리념을 받들어 지켜오면서 평화, 화모, 화합에 대한 추구를 중화민족의 정신세계에 깊이 내재화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민족은 대외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방어 태세를 취했으며 국력이 강성한 시기에도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보국 안민과 포용을 통한 감성을 목표로 해서 개방과 수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중화민족은 미중류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인민의 가장 절박하고 강렬한 염원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분투해서 세계에 큰 산을 두었고 신중국을 창건하여서야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침략당하고 노역당하던 이 시기의 역사적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불안정을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천하태평을 바랍니다. 바로 이런 끈질긴 추구와 같은 기대가 중국이 평화적 발전의 길로 걸어나가면서 현대화를 실행해가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중국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여건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은 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로부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까지 개혁개방 시기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부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각이한 단계에서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적이고 안정된 발전 환경을 수호하는 것은 시종당이 인민을 용도해서 부동한 시기에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고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부강,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였습니다. 특히 18자 당대 이래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에 책임감이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과시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과마력, 형성력을 현저히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는 기본 국정이 변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도 변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선다는 것은 그 규모로 보나 난도로 보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림이 없이 장기적으로 분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계속 조성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본 국정에 입각해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면서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세계적 발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현대화로 나아가고 번영과 부강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능동적으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현대화의 선행자였던 수박식 현대화는 그 본질은 자본주의 현대화이고 전쟁, 식민, 략탈 등 방식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옛길로서 이 길은 광범한 개발 도상국 인민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피비린내 나는 죄악이 가득 찬 옛길을 단호히 지양해야 합니다. 현식이 지난 100년간

0: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상호 연계, 상호 의존의 정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공동의 여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는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을 견지하여 협력 상승을 통해 공동 발전과 평화 발전을 실현하는 현대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중국식 현대화의 새 길은 나라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대국 궐기의 전통 모델을 타파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과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 현실, 미래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부터 얻어낸 과학적인 결론이며 역사에 대한 자신감, 길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적 자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얻어낸 결과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확고히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 문명이 진보하는 편에 서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더욱 넓혀 나아가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미령 가수가 부릅니다. 작은 소망.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산서성 신조시에서 펼쳐진 전국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연에 도문시 두만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16명 성원들이 초청되어 조선족 장고춤의 매력을 또 한 번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서성 신조시 추석맞이 문화행사에 처음으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공연팀이 참가한 공연으로 되며 지역 주민들이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되었습니다. 공연에서 두만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성원들은 어깨에 장고를 맨 채 북채를 휘두르며 춤과 장단을 하나로 엮는 신명난 조선족 장고춤을 선보였는데 사람, 장고,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조선족 전통문화예술 매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장고춤은 2008년 국무원이 발표한 제2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오른 전통 무용으로 도문시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은 다년간 장고춤 민족 전통예술문화를 전승하고 보호 발전시켜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이번 산서행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동북 변경의 조선족 문화와 산서 내륙의 전통 문화가 만나는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자리였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북소리와 춤사위가 어우러지면서 현지 관객들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서가 깊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의 공연은 이번 전국 무형문화유산 전시 공연에서 가장 색다른 문화 명함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족 전통예술이 전국 무대에서 활기차게 선보이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문강 장고춤 전승예술단 관계자는 도문강의 정서와 조선족의 흥을 타지방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이어가며 여러 민족 문화가 서로 배우고 어울리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6년 중국 농민 풍년절 및 제4회 연변 조선족 자치주 농민 풍년 시즌 문예 공연이 일전에 길림성 용정시 치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풍작으로 새 국면을 열고 실천으로 향촌 진흥을 촉진하자를 주제로 풍년 경축 문화 선양 향촌 진흥의 취지에 따라 농민 주체 농업 주선 농촌 주 무대를 견지하면서 향토적인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의 농업 농촌 현대화 성과와 아름다운 향촌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농경 문명과 민족 문화를 계승하며 향촌 전면 진흥의 힘을 결집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사 당일 자치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 문예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자들은 농민 대중, 향토 문예인, 기층 문예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박하고도 진실한 노래와 열정적인 춤사위로 풍년을 노래하고 시대를 찬미하며 조국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풍년을 주제로 한 미술 및 사진 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문예 공연을 매개로 하고 풍작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농산일에 힘써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풍년의 축제이자 민족 문화의 뿌리를 이어가는 문화 성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향토 문화의 토대를 더욱 다지고 우수한 문화를 계승함과 더불어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추석 주제 문화 시범 행사가 일전에 길림성 용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양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만 변강 성류꽃 함께 둥글게를 주제로 추석 명절날에 달라남과 화목 풍요를 기리는 문화적 핵심을 깊이 발굴하고 연변 변강 지역과 소수민족 민속 특색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문예 공연, 민속 놀이,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위한 관광객이 중화 전통 명절의 두터운 저력과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당일 다채로운 민족문화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고 다민족 문화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노래와 춤, 민악 합주, 민족 무용 등 특색 프로들이 차례로 공연되며 추석날 온 가족이 단란히 모여앉는 아름다운 의미를 생생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적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길 줄 모르며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문예 공연이 끝나자 현장 관중들은 또 문명 실천 장터로 발걸음을 옮겨 계속하여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장터에는 6대 주제 구역이 설치되었는데 구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각자의 인기를 뽐냈습니다. 풀공예, 전지, 가면 제작 등 무형 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들은 부스에서 교묘한 전통 기예를 선보인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기예를 배워주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형 문화유산의 장인 정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변의 여러 풍경구와 핫플레이스들에서 명절 풍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비를 무릅쓰고 찾아든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연길시의 왕홍벽은 추석 연휴 기간 내린 비에도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이 대형 상가 건물은 한어와 조선으로 된 네온 간판이 일제히 불을 밝히는 독특한 야경으로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곳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왔는 바 이를 평균 8만

0: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민속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주변 미식거리와 연대 골목 미식거리, 주변의 특산품 판매점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길 공동광국에서는 초석 하등기원과 초석 전등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풍경구는 성세 해란, 중화 례찬 조제 행사를 펼쳐 야간 관광을 중심으로 월병 나누기, 등불 수수께끼 풀기, 민속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몰입형의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훈춘 바래고진 풍경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한편 특별히 상아가 달에 오르다, 추석 소품, 명월 아래 가무 공연 등 특별 무대와 월병 나누기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명절의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당풍 복식을 차려입은 NPC 배우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당조 풍속을 재현한 게임을 진행하고 실경 공연장에서는 시간대별로 발해국의 건국과 번영을 그린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장은 명절의 즐거움으로 차 넘쳤습니다. 연변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대비해 전주 전역에 교통 자원을 통합 배치하여 수송력을 보강했고 상무 분야에서는 1,00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며 관광 열기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박차를 가했습니다. 올해 연변 각지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아름다운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건물의 건축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건물의 건축조각 박물관 심오촌은 고유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 특이한 지리적 환경,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늑한 골목과 오래된 사당, 담벽이 볼만합니다.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위치한 심오촌은 사자암에 기대어 선산을 마주하며 맑은 시냇물 응가계와 양파계가 동네를 흘러지나면서 아름다운 산수를 형성합니다. 남송 때 신도시의 조상이 이곳에 이르러 터를 잡았고 그로부터 자손이 번창한 명문가로 부상했으며 오늘날도 심오촌 주민 대부분이 신도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의 서한 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청 시기의 고건물만 해도 100여 채나 보유하고 풍부한 내용과 정교한 기법의 건축 조각이 특히 유명합니다. 장방형 모양의 심오촌에는 500m 길이의 옛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지하에 배수로를 팠는데 옛적에 그런 숨은 물길은 깊을 오라고 해서 동네 이름이 심오촌입니다. 양켠에 점포나 가게로 사용되는 명청 시기 건물과 민국 시기의 건물을 거느린 이 거리는 린근에서 함께 사용하는 유명한 교역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심오촌에는 황가농, 후거농, 삼박농 등 전통 골목이 있으며 그중 빗자 모양의 골목이 특이합니다. 물길과 골목 사이에 위치한 요서당과 신농당, 회삭당, 공사당, 회형당 등 건물들은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심오촌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고세당과 유림당이고 가장 독특한 예술 품격을 띈 건물은 주목제와 지승당의 문루입니다. 그 밖에 마을 동쪽에 청나라 때 축조한 청문교가 있고 마을의 동남쪽에는 일본군의 진군을 성공적으로 저격한 항일전쟁을 기념해 세운 항일기념당이 있습니다. 심오촌의 주변 산 속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절도 적지 않습니다. 남쪽의 개주봉 기슭에는 원나라 때 지은 천향사가 있고 정운 선경으로 불리우는 동북쪽의 황산 기슭에는 관음보살을 공양하는 신농전이 있습니다. 심오촌 서북쪽의 황정묘는 원래 린근 동네 여덟불 거느리는 토지 신사로 해마다 정월 보름과 10월 스무하루면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의 잔치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오촌은 경치 또한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18평방미터에 달하는 원시림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해발 960m의 푸른 천량산이 품속에 댐을 거느리고 있으며 우거진 소나무 속에 기이한 바위와 맑은 시냇물, 날아내리는 폭포가 비경입니다. 심오촌에는 수룡회와 사자춤, 룡춤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전해지며 자수와 접화 등 공예품도 특이하고 좋은 환경과 기후 여건에서 질 좋은 녹차가 납니다. 지금까지 고건물의 건축 조각 박물관 심오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단풍 편지.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마석이 부른 노래 남산나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요 가수 마적이 작사 작곡하고 요십삼이 편곡을 맡은 남산나무 2014년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앨범 고독한 섬에 수록된 마적의 민요의 대표곡으로 짧은 시간 동안 거리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애절한 리별 연애 전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적 본인은 이 노래가 어느 한 사랑의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수년간 겪어온 리별과 아쉬움, 성장의 조각들을 엮어 완성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로디의 초형은 마적이 평소 피아노를 연습하며 무심코 흥얼거렸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선율은 단순하고 잔잔하면서도 은은한 고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무시로 많은 단편 문장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완성된 줄거리를 의도적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청춘 속에서 마주하고 리벨했던 감정을 천천히 쌓아 올린 뒤 마지막에 그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남산남의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무렵 마적은 국영 기업에 다니면서 북경의 민요계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는 만남과 리별을 익숙하게 겪으며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청춘의 허전함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들이 모두 노래 속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수 마적이 부른 노래 남산남을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편곡면에서 요십삼은 곡의 끝부분에 조선의 사계가 옛 음반 샘플을 넣었는데 사각사각한 옛 음반 소리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민요 특유의 맑은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적은 이를 끝까지 고수하며 복고풍의 어린아이 목소리로 읍조리듯 노래해 곡 전체에 세월의 흐름이 떠오르는 씁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고독한 섬 이 음반에 수록된 노래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늙어가는 걸 보지 못한 애를 듣고 오겠습니다.

0: 마적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야말로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남산남이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것이 마치 감정의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묻어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단순한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게 된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 작품은 한 세대의 청춘 감성을 기록하며 인생의 많은 만남은 결국 추억으로만 남을 뿐임을 일깨워줍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마적이 부른 노래 남산남과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조직의 엄격한 평가와 선발을 거쳐 육군 보병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군 생활의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소사원은 국경 충돌 과정에 목숨을 걸고 국토를 수호하다가 영영히 희생되었습니다. 2년 후 당시 18세였던 소영기는 형의 손에 있던 총을 받아들고 군에 입대해 양근사련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소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저희 형님은 군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단련했습니다. 하여서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희생된 후 나는 입대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군 생활을 거쳐 소영기는 풋풋한 소년에서 름름하고 호매로운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투지와 끈기를 바탕으로 소영기는 빠르게 련대의 기간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잇따라 우수 신병과 우수 의무병으로 선정되었고 3등공을 두 차례 세웠으며 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소용기는 육군 부대의 일원으로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사열을 받는 임무를 완료한 후 소용기는 가족들과 함께 릉원을 찾아 93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기꺼운 소식을 형 소사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형,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줄게요. 나는 항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나는 형의 사진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를 형한테 보여주려고요. 소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된 후 형처럼 자신의 힘으로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경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한 열사 소사원의 동생 소영기가 최근 뛰어난 군사 소양과 탄탄한 성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la sierra, volgum jalla dilwal. Gurastin wal din yuh, changjun ho jangne baiyak, tahtbirstin gildi, dejenne wargat. Belijir himayda, kapsuka changjun shiwan chenga, kanginur din chet, tetadawa dirle, chattu jikad, chetilja himayda. 호장이 일다 호신 탔다 나가자 몇두가 떡들진 덕을라 내린내린 갈로다 내문들은 버틀자 차떨들이가 내게 떡길길라 호장이 뭐야 일대산 우리가 따라잡자 대인 시분진 일룸겨우자 깨듣는 일대산 호흡탔다 나가자 허일인 뿌이 빌드간 바이자 울리곤나 메르트 두른두른 닥틀라트 호흡원에 돌리쟁 돌까지 깨들 구를 강내 돌아간 생긴나가 뚱근나 악가리 설가불 악기자말 아실자 대일래 벌벌 터스 면네발벌 벼랩은 해태 무슬리두 대라 부드리가 막드리게기 터스 사라걸 할렐 잘땐 내길래 흔들 훈돌은 우등벌죠 오네만의 허일 대륙 돌레바이자 말돌 만한 벌죠 만의 단의 허일 대륙 돌레바이자 시원쟁이라 가뜩은 젯 내가 달아들이자 헛목엔 힐라 후들지 후대들란 민목엔 힐라 늙을지 후대들란 등목엔 힐 두드리게들란 틈을 사람다들고 훌쩍든 대들라 예선의 장준 장님 봐요 책내면 잡니 현힘 빌다드 눈쪽은 잡니 심지는 빌다드 우르긴 예스테 님은 가스테 바완다도 비내긴 갓들어 길든 첼든 첼든 별랭이 다이가 우리 해를 봤다 일든 올 벗이 적든 데들란 일빈이 해볼간 자는 적든 데들라 허이일 홍문 훗 으듬 틴쳐다블레 해님은 돌라 저 팀은 너스 골문 전 왔다 줄여다가 길래 우드린 날 우딘 해 이리다 실운진가 알라시드니 조진들린 해버란 아르코인노든 나스그나진 만난 아카드흔 제든 얼음 베스로 덕순 벌게 악돌은 내린데 귀흔을 벌벌 사투에버이까도 홀둔 털음은 벌조 일래 능 별다 들군 능 덕순 벌게 얼음 별다 들군 얼음 덕순 벌게 얼음 벌린 잡균 호장래버야 아따헨 호질 회래버자 박박한테나 시문칭이 바라하라도 쓰던 악놀은 여름 부드러워질 마이크와 아림 해내가 떴다가 장을 찌르는 마이크와 암호의 묻은 붉은 찌르는 마이크와 아까 닦은 집순 내는 혼다발질 마이크와 우리야 흘린 내는 내는 위인 할질 마이크와 우리가 닦은 집순에게는 혼다발질 마이크와 우측은 하는 노대니 하숨어질 마이크와 흥기 다이길 빌드 만질 박내 캡은 집스테이 보내줘 예레만 호장 아따 헤르는 호질 회레벌제 시문칭 둔간 제들내게 얕기 제뚜지간 제들내 희위다 호장 제띠긴 제물지 잡듯 힐러이다 시원칭아 아르테라산 준장된 태수리기 속을란 아마도에다 댁든 알 노롱은 마리들만 회장 멸내대라 흐름 유럿 원생대들란 에차다시키디 시원칭 멸나사바가 테레군인 타스챕치남만 간직란 익 가위야 배울만진 알듯은 장준 솔리니해 젠드리야 되기 호리암길